0: 나를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
1: 뭐가 나를 위한 건데? 차라리 호적에서 파내시지 그랬어요.
2: 해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거 생각만큼 쉽지 않아요.
3: 회장님 안사람으로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?
4: 서윤이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되어 있어.
5: 지금 다 얘기해줄 수 없는데 아버지 스스로 그러셨을 것 같진 않아서.
6: 애님 옆에 있으니까 갑자기 다른 세상으로.